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거나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덕성과 삶의 질이 세상보다 높아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희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꿈꾸는 사명 공동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서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찾아가셔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찬송 후에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림을 위해서는 전용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는데 주님 만나 주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건데 이 모든 물질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대한천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또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야기, 오늘 바로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 다메섹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뒤집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삼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우리를 은혜로 참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뿐 아니라 참 우리에게 참 선하고 좋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참 선한 꼴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참 경건한 아버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또 참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참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만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나 인생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날, 바로 그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은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바로 그날은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괴수 중에 괴수였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합당하다고 여겼죠. 그는 앞장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길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에서 일어난 세 가지 하나님의 뒤집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종교인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뭔가를 의지하고 그 중심에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게 되면 나름 그런 종교인으로서 다다르려 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교,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런 relationship, 관계를 맡기 원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내뿜은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검은 연기가 나듯이 마치 검은 연기가 피어나듯이 그런 위협과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살기가 있었고 그의 말에 위협이 있었으며 그의 행동이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알았고 금식도 알았고 성경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열심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알지 못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열심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세상 밖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땀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와 똑같은 제2의 사울이, 제3의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쫓지만 그러나 지식으로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대부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문화가 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피상적으로 어떤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과 열정으로만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지금 말하는 이 지식은 그저 어떤 학습적인 어떤 학구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알매 지식이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또는 옛날에 한때 알았던 걸 가지고 하다 보니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 지식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 지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엄청난 모순입니다. 아이러니죠. 근데 그 지식을 제쳐놓고 그 진리를 내버려두고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돼.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수년 수십 년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러면 내가 전문 분야인 어떤 박사학위를 두고라도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를 두고라도 여러분 만자 이상씩 여러분 한 권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내려간다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을 정리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몇 페이지나 쓸 수 있을까요? 다시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답을 요구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여러분이 저를 알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교제하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알아가는 만큼 그 한계적인 알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저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개인적인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경우에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번에도 딸이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는데 중간중간에 새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새 새는 사실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희한한 새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항상 어디 여행을 가면은 요번에 찍은 새는 그 머리가 빨간 색깔, 머리만 빨간색인데 그 새를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마도 아빠가 있었으면 그 새를 사진 찍었겠다, 좋아했겠다, 아는 것이죠.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음식이 됐든 좋아하는 무엇이 됐든 동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반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아,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과연 얼만큼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왜냐하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연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늘상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personal,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저 막연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에서 그저 바삐 살다 보니 정말 분주하다 보니 정말 피곤하다 보니 지치다 보니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무기력합니다. 피폐해집니다. 지칩니다. 낙심이 됩니다.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열정, 그 어떤 그런 지식이 그런 어떤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하죠. 하나님은 종교인 사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대적자를 제자로 뒤집으십니다. 대적자를 제자로 뒤집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자 사울이 쓰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럼 언젠가 한때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먼저 진리를 찾고자 함으로 찾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먼저 찾지 않고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아주셨고 그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분을 만나게 돼, 알게 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작정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그냥 또 하루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이 아니라면 멈춰서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님,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는 단순한 조직,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예배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다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복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은 결국 자신만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의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멈추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저항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살 것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붙잡아 결박해 오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죠. 그리고 이것을 가시채를 걷어차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소에게 비유하였습니다. 가시채란 농부가 소를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막대기에 앞을 뾰족한 날을 세워서 소를 인도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지팡이로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외부로부터 동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편 2, 3편에 보면 막 지팡이로만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했습니까 또한?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뭘 위해서 쓰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요. 양이 말 안 듣고 각기 제 길로 가니까는요. 길을 딱딱딱딱딱 쳐가지고요. 그 길로 다시 오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가 그 길로 가려 하는데 그 길에서 가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그리고 오히려 반항할 때 이 막대기로 여러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소를 위해서 사용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프죠. 뾰족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가 순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항하며 뒷발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프겠죠. 더 다치겠죠. 이것은 쟁기질하는 소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서 버티고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로 차대는 것이죠. 그러니 더 아프고 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더욱더 더 아프게 막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 저항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왜요? 목이 곧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더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사울은 스데반의 담대한 증언이 자신의 양심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 또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돌이켰죠. 이 가시체를 딜렀을 때 이 단어 영어를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pric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rick. 이 뾰족함 이 prick. 근데 때론 이 단어가 이 표현이요. 어떤 양심을 찌를 때도 그래서 우리가 찔린다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찔린다. 성령께서 찔리는 하는데 성 뭐냐면요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것이죠. 네. 베드로의 설교를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과 사울은 마음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을 받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을 받았지만 똑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회개한 반면에 한편에서는 마음을 낮추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고 상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 감정 이 악이 이 살기 이 위협 여러분 얼마나 그 찔림이 그 이가 갈리고 그 살기가 있었는지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야말로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합당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쥐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집어 던지는 것이죠.
1: 하나님을 위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앞에 두니라. 사울은 대적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로 바꾸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한 사람도 무릎 꿇게 합니다. 사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정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낮추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하나 없는 한량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네. 자기 중심의 인생, self-centered. 모든 생각과 선택과 모든 기준의 생각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외부 상황, 문제, 사람이라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문제, 환경, 사건, 사람에서도 결국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데 자기 육신으로 아기면 아기 자아로 가득한 자아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 주님의 중심 인생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 세미나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형상적인 것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인 살과 삶의 중심이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뒤집으시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주여, 뉘시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율법을 알아,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알았습니다. 종교를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종교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주로. 종종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해라는 것이요,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왜 잘못 이해하냐면요,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자신의 어떤 보는 어떤 면들만을 가지고 전체를 보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종종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오해합니다. 뭐 이런 거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근데 왜 그런 거, 물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에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면이나 잘못된 정보나 또는 제한된 정보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 하니까는요,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어떤 색깔로 보니까는요, 전혀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범법과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핍박하였던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 두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는데 첫 번째 다시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 이 질문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한 전환점은 그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핍박하고 대적하였죠. 그러나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난 날 그의 모든 삶과 믿음이 뒤흔들리고 그동안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생명되신 주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나름대로 길을 정하고 나아가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의 길이 아닌 모든 길은 그 길의 끝은 파멸 사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치장되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길 주저하고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길 거부하시겠습니까? 소가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참으로 스스로 서서 고생하는 것처럼 인생을 어렵고 고생스럽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인생에 어떤 특별한 고난이나 고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을 주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이미 구원 받으셨다면 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바로 오늘 본문의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빠진 부분인데 두 번째로 이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빠진 부분이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냥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이 질문이 있기 원합니다. 네. 단순히 여러분 교회 사역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주님, 구원받은 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초청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기적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뿐 제자로서의 헌신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어렵도다, 그 말 자체라기보다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을 먹어라.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예,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먹어라. 네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요, 피를 산 채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절대로 피를 산 채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를 마시라.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충격이고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자기 모든 이해와 경험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나오겠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떠나겠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 자신의 기준에 맞으면 믿고 남아있고 자신의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요 다 떠납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나의 주입니까? 여러분 주라 불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무엇을 원하시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종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 하길 원하시는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자로서의 헌신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해야 하니까, 사역이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니까가 부모님한테 끌려 나오는 거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고 피곤한데 억지로 나오고 나와야 하니까 목사이니까 집사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역이 문제입니까? 삶이 문제입니까? 사건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에 병이 들고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라도 감사한 것이죠. 감격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찬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침례 받은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리스도 함께 죽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라도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에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앉으나 서나 그 주님의 생각으로 감격하고 벅차오르며 기뻐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자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섬김이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에 그 영혼을 함께 위해 기도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 나누며 구령하며 전도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과 기도에 머물며 전념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고자 하여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원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무엇보다 그 삶에서 가장 주가 되고 중심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내려놓고 저 자신을 다시 헌신하여 내어드리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종교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으셨죠. 대적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연 뉘시니까 오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헌신의 질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사울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늘 기도이자 저 개인의 고백이자 저 개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그 마음을 열어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는 놀란 역사 있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도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헌신하려 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저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의 온전한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내게 주겠는지, 일정 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제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전부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진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확정하여 고정하여 내어드리며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쁨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자신을 드리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리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 주님께서 높여지고 가장 으뜸된 영을 얻게 되어지시며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오며 주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가능하시다면 이 앞에 나오셔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늘 드렸던 헌신이고 초청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헌신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름에 응답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0: 이 시간에 저희들 변찬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었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삶의 주님 되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났기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 지금까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지역번호 02-355-7887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BBN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를 예배의 감격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고통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너는 소망이 없다, 골치 아픈데 끝내버리라, 간단히 끝장내라 라는 속임수에 빠져서 자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자살은 100% 마귀에게 속는 것으로 우리 눈을 가리워 미리 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죄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장차 있을 심판을 예비하여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심판을 예비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해서 신앙상담자와 함께 죽음 후에 직면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 친구들 모두 예쁜 손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3: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1: 네. 네.
3: 오늘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친구들, 한번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4: 예.
3: 엄마를 닮고 또 아빠도 닮고 또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도 닮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닮은 것 중에서도 어떤 어린이는 엄마의 코를 닮고 또 아빠의 눈을 닮고 그렇게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린이는 발바닥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또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세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라고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겸손해지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1: 예수님의 마음.
3: 예수님의 마음.
1: 예수님의 마음. 네.
3: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욕심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생활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면서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친구랑 맨날 싸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될까요?
1: 아니요.
3: 안 되겠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은 즉시, 예, 아버님, 제가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큰아들은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예 해놓고 친구들과 논의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 막내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올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아버지, 저 싫어요. 저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싫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막내 아들은 금방 마음속에 후회를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답은 싫어요 했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친구들, 이 큰아들과 막내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가요?
1: 막내 아들.
3: 예, 막내 아들이 순종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어린이는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욕심이나 미움이나 다툼 같은 것을 모두 버리고 사랑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에요. 모습도 마음도 생활도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 이런 어린이를 보고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올해는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닮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 될 수 있지요? 아멘?
1: 네. 아멘.
2: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지요?
1: 네.
2: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미연 선생님과 함께 찬양 드려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그래요. 찬양의 시간에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미운 얼굴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예쁘게 활짝 웃어보세요. 자, 스마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첫 찬양으로 드려진 사랑으로 우리들이라는 찬양을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선생님이 맨 첫 번째 소절을 한번 쳐줄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나서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6: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네.
5: 잠깐. 잠깐만. 그런데 분명히 이 악보에는 부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부점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부점도 지키고 입을 크게 벌려서 가사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 둘, 셋.
6: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5: 참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소절 한번 들어보세요.
6: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5: 자, 여기까지 시작.
6: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5: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6: 예배하는 한 시간, 깊은 마음으로.
5: 자,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음이 조금 높지요? 자, 이럴 때는 가슴을 쭉 펴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배하는 한 시간 시작.
6: 예.

0: 맨 마지막 소절 시작.
1: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0: 선생님은 혼자고 여러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목소리가 선생님보다 작아요. 선생님이 한번 안 해봤더니 순 엉터리인 것 같아. 자, 맨 마지막 소절 작은 입술 벌려서부터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시작.
1: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0: 이렇게 하면 한 곡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미운 얼굴 가진 친구 있어요. 자, 예쁜 얼굴로 다시 이제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어요. 선생님이 반주를 하고 시작하겠어요.

작은 입술인데 진짜로 작은 입술이라고 여기서 너무 조그만 입술은 어린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 크게 벌리면 사과 하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자, 이번에는 더 크게 입을 벌려서 1절, 2절, 3절 한번 이어서 해보겠어요.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봐야지.

0: 이제 우리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수고했어요.
1: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배웠지요? 자, 이 시간은 아주아주 재밌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어장수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동화 들려주실 때 재밌게 들으세요.
2: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인사 안 했어, 선생님한테. 안녕?
3: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이야기 제목은 약속이에요. 산들바람은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위에 빙 둘러앉은 풀잎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마다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만큼이나 풀잎들의 눈에서도 반짝이는 빛은 밤하늘의 별빛이 풀잎들의 눈망울에 스며들어 반짝이는 것인지도 몰라요. 산들바람의 이야기를 모아 줄거리를 만들어보면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저기로 쫓겨다녔대요. 나라를 빼앗고 들어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가지로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인들은 강제로 잡아가 군인을 만들어 그들의 전쟁터에 내보내 죽기도 했대요.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가진 채찍질과 힘든 일로 못 살게도 굴었대요. 그뿐만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을 빼앗고 들어선 로마인은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 별의별 일들을 다 꾸며냈대요.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과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받고 굶주리며 헐벗은 채로 나라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대요. 이와 같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몰래 이웃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또 도망쳐온 이스라엘인들을 그들의 힘을 기르고 한데 모아 빼앗긴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힘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빼앗아버린 로마 군대의 힘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고요?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긴 채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나라 없이 곳곳으로 떠도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욕심에 눈이 어두웠대요. 이웃을 위한 일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게을리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엄지 풀립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속히 마음을 고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동생 풀립은 어느 누구여도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산들바람의 이야기에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임금님을 세우시기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잖니. 바로 그분이 새롭게 태어나실 아기 임금님이신 거야. 우리 새 임금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착한 생활을 해야지. 한 풀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정말이요. 맞아, 정신을 차려야지. 플립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슴속에는 저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임금님에 대한 희망과 기쁨으로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밤이 깜빡깜빡 잠들어갑니다. 별님들도 껌뻑껌뻑 졸려온 눈을 막 비볐어요. 자, 산들바람은 엄지 플립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살며시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안녕.
1: 친구들 재밌었어요?
4: 네.
1: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는데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해주면 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4: 여호와의 말씀은
1: 정직하며
4: 정직하며
1: 그 행사는
4: 그 행사는
1: 다 진실하시도다.
4: 진실하시도다.
1: 시편 33편 4절 말씀.
4: 시편
1: 33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4: 여호와의 말씀은
1: 정직하며
4: 정직하며
1: 그 행사는
4: 그 행사는
1: 다 진실하시도다.
4: 진실하시도다.
1: 우리 한세미만 따라해볼까? 한세미만 전도사님하고 같이 해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5: 여호와의 말씀은
1: 정직하며
5: 정직하며
1: 그 행사는
5: 그 행사는
1: 다 진실하시도다.
5: 진실하시도다.
1: 더 우리 한세미 했으니까 한결이 해봐요 이제. 자, 여호와의 말씀은
6: 여호와의 말씀은
1: 정직하며
6: 그 행사는
1: 다 진실하시도다.
6: 진실하시도다.
1: 신의 해볼까? 자, 신의 해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6: 정직하며
1: 그 행사는
6: 다
1: 진실하시도다.
6: 진실하시도다.
1: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할 수 있겠지요?
4: 네.
1: 할 수 있어요?
4: 네.
1: 아, 그래요. 한번 해봐요. 자, 시작.
4: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1: 시편 33편 4절 말씀.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김인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또한 부족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4: 아멘.
1: 우리 한 시간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몰라도 마음이 따뜻한 평신도라고 불리던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분을 사용하셔서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라는 유명한 찬송을 지은 토플라디가 이 아주 평범한 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이 작곡가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설교하는 헛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몇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제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리고 자격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저 보통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0: 변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평범하다거나 또는 그저 보통이라고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자신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S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대한 마지막 일곱 강좌 가운데 첫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일곱 강좌에서는 요한 자신의 계획에 견지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8, 19, 20, 또 21장에서는 궁극적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공적 사역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서 우리는 16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8개는 말씀의 영역에서 행해진 표적이었고 또 8개는 행위의 영역에서 행해진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한 기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명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때에 대한 기록을 봐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근거로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도전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무슨 권세로 하시는가를 보여줄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은 그들에게는 신비스러웠을 것이 틀림없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록하고는 즉시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경위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의 비밀을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내줄 유일한 표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경우에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주님께서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표적이 주님을 완전히 드러내 주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처음에 그리고 분명히 다른 한 경우에 주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한 궁극적 표적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궁극적인 표적인 즉 주님의 적들의 손에 성전인 주님의 몸이 헐려지는 것을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을 살려내시는 것을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장에서 21장까지의 이 마지막 4장은 이 두 가지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미리 요약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그 표적의 서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에서의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서 시작해서 19장 16절까지는 두 개의 재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 앞에서의 종교적인 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몇 구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9장의 나머지 즉 38절에서 42절까지의 짧은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과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동산에서의 배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아주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위험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온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세심하게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라. 여기서 들어가신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개인 소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들어갈 권리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쨌든 공적인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즉 가장 거룩한 장소를 알고 있으면서 유다는 가장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종종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친숙한 곳에 주님은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마치고는 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위엄 있게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락방에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의 일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의 행방을 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뜻합니다. 주님의 대적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끝장낼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군대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대제사장에게서 얻은 하속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끝장내자는 결심에서는 한 통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달빛이 하늘 높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등과 해와 또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딘가에 숨어 계실 것이고 또 저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네 구절에 나오는 주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나아가 가라사대.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희생되는 길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강조해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줄곧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눈이 십자가에 향해졌을 때보다 주님의 나아가시는 걸음이 위험했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나아가사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그 동산을 떠나셨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제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니신 위엄에 대한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로라 즉 I am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로마 군대의 군사들과 성전을 지키시는 자들 또 지도자들 자신과 그들을 안내하고 있던 유다까지도 물러가서 엎드려졌습니다. 어떤 갑작스런 위험 있는 모습의 출현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그 영광의 불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대면하시면서 서 계셨던 그 태도에는 뭔가가 있어서 그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움츠리고 땅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보았듯이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댈 수 없다는 끄덕끄덕 언급된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도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도래했지만 지금도 모든 군대와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장로들은 무기력해져서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로라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의 위엄은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위엄과 또 자비가 이렇게 아름답게 융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체포된다면 그들은 모두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끔찍하게 패배해버릴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보내줘라. 다만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금을 빼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안에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열정이었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치료 행위가 한 제자의 열정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종종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낸 상처들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지식이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편없는 솜씨였습니다. 검을 집에서 빼어서는 사람의 머리를 겨냥해서 휘둘렀는데 겨우 귀 하나를 베었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솜씨인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으로 인한 행위이긴 했지만 시몬이 칼을 휘두를 때 그는 신경질적으로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취할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요한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이 요한복음에서도 언급된 셈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잔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이때 주님은 멈칫거리셨지만 아버지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된 의도를 지니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시몬의 열정은 지식이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열정은 지식이 가미된 열정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의 글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말 모든 일을 알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써서 어떤 인간의 영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이 잔을 내가 지금 입술에 대고 있는데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위엄 있는 말씀이며 완전한 그분의 온유하심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을 묶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필요했고 공회와 천부장, 그는 특별히 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속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께 달려들어 주님을 묶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묶었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묶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주님을 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묶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밧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끈이 주님을 결박하고 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단단히 결박하여 안나서에게로 데려갑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께서 안나서 앞에서 신문당하신 사실만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은 24절에서 우리에게 안나스가 주님을 다시 결박하여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사실, 즉 우리 주님께서 가야바와 산헤드린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28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빼놓고 예수께서 서론격으로 신문을 받으신 이야기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안나스는 그 당시 유대교 내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섯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승계 순서에 따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서 그를 반대하고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빨리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강탈함으로써 그 당시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어떤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하자 사람들은 주님을 우선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은 그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마당에, 즉 안나스 집 앞에 빈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복음서의 기자인 요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때쯤에는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은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문 어귀에서 멈춰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추궁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밖에서 멈춰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동료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서는 베드로가 밖에 있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나스 앞에서 행해진 형식적인 신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이상의 목적과 가르침을 선언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가르침에 전념되거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당국의 권력 안에 주님을 가둬놓을, 즉 예수에 대해 고소하기 위한 구실을 제공해줄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를 관원들이 체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적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 물음은 아마 아주 예의를 갖춰서 물어졌을 것입니다. 안나스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게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말해주시오.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있게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원 중 하나가 주님을 때렸다는 사실로 볼 때 증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조가 관원으로 하여금 주님을 때리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대적들의 방법에 대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왜 내게 묻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혹 내가 알고 싶다면 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지 않느냐? 나는 비밀 모임을 갖지 않았다. 나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 나는 무슨 일이든 드러내놓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 나타난 분노의 모습 때문에 한 관원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안나스를 책망하고 있었고 그 관원은 주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하는 방법에 대한 관원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드러내놓고 했던 모든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그러나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다시 결박하여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몸을 녹이면서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건방진 하녀가 그를 조롱하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와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움을 당한 사람의 일가가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 특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부인하였다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하고는 곧 달기 울더라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만으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으나 점점 그 열정이 약해지자 그는 떨면서 먼동이 트오기 전에 세 번이나 자기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절대로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계속해서 18장 28절 이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 단락에서 보았듯이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안나스 앞에서 신문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나스가 주님을 결박하여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시험받으신 이야기를 완전히 생략하고는 그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난 후였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것은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무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빌라도가 살고 있던 집정이었고 거기서 빌라도가 법정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장면은 관정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는 7번의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처음 일어난 일은 관정 바깥에서 일어난 일로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8절 초반부까지에서는 장면이 관정 안뜰입니다. 38절 후반부에서 40절까지는 다시 바깥 장면입니다. 또 1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내부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7절까지는 바깥 장면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내부 장면이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다시 바깥 장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배경에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로 대변되는 이방 세계가 예수님과 마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힘과 위엄을 그는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질문은 줄곧 왕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중들을 밖에 두고 세 번이나 관정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대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제사장들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과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시험도 모두 끝났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하였고 이제 세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지 않고 세속 권력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정 밖에서의 첫 번째 장면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에게 데려온 자들에게 공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식상 부정탈까봐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루살이는 글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한 질문은 법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죄인을 그에게 데려왔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처리하는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때로는 어떤 질문의 어조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보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빌라도는 물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의 질문이 그들에 대한 경멸과 비웃음조의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너희가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내게 온 의미가 뭐지? 그는 아직 예수와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만날 때의 빌라도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차갑고 냉정한 로마 총독은 특출난 사람으로서 해방된 노예였으며 황제의 어머니와 아내의 영향력으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로서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골치 아픈 유대인 폭도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만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그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죄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를 그리로 데려온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권력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거기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안나스의 집에서 그리고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미 신문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지만 집행할 수는 없었기에 빌라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고소하러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형을 확정 지어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3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으로 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군중들은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하나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형태가 잘못 시선일 겁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의 어순과는 달리 주어진 네가 강조되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사람들이 주님을 고소하는 죄명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묻긴 했지만 말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첫마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정 안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한 채 그가 한 질문은 온통 너에 대한 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경멸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엄청나게 엄격한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판단을 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냐?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그 전에는 아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이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이전에는 결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그러고는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처음에 그는 경멸조의 질문을 던졌고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러자 그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심판관은 아주 이례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갇힌 죄수에게 왜 그가 잡혀왔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심판관은 왜 주님이 거기에 잡혀왔느냐고 주님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고 있었는데 주님은 로마 제국을 대변하고 있던 자인 빌라도에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내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줄곧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나의라는 인칭대명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대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암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신약성서에서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위험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소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신인 그리고 이방 세계의 대표자인 빌라도와 대면하고 있던 한 죄수가 왜 잡혀왔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기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전부 대변하고 있는 대제국을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관리들이 나의 군사들이 싸웠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의해서도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빌라도가 하고 있었던 일에는 적절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가 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는 지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내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너는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너는 내가 왕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왕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단 진리가 인간 생활과 역사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제네바나 런던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풀어야 할 아무런 문제들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러드야드 키플링은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은 존재하는 만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즉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증거의 특징은 이렇듯이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위엄으로 이 세상이 아닌 나라의 왕되심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리의 왕되심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주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이제 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근거를 둔 제국에 힘으로 다스리는 제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죄수는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진리의 왕국에서 왕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이컨이 진리에 대한 위대한 수필집에서 빌라도가 시시덕거리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시시덕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날만큼 시시덕거리고 싶은 느낌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일을 접하고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 질문 속에 자신이 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진리라고? 그게 뭐지? 그는 진리와 같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의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너의 나라의 특징이라면 너는 이 같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겠구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38절 하반부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축약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자신의 목적에 충분할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가서 자신은 죄를 찾지 못하겠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로마의 심판관으로서 갇힌 자를 석방해 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용어대로 하자면 무죄인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놓아줄 의향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에서 우리는 매년 그맘때가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선택에 폭을 좁혔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어느 죄수든지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는 이 사람과 바라바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자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자, 다음 단락은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무대는 관정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뜩할 정도로 악한 어떤 일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심판장은 주님이 무죄라고 선언하고 주님을 놓아줄 의향을 내비쳤지만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하자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주님을 다시 관정으로 끌어내어 채찍질하였습니다. 법의 규정은 채찍질을 할 때는 그가 곁에 서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을 바라면서 밖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우성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즉 자신이 이미 무죄라고 선언한 그 사람을 아우성치는 군중들에게 넘겨주어버렸던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장면이 바뀌어 바깥이 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그는 혼자 밖으로 나와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미 채찍질을 함으로써 모든 정의를 어기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숙이에는 채찍질을 당하여 상처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죄라고 선언했음을 알면서도 그를 너희에게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주님을 보고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주님을 사형에 처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방도를 찾았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곧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들과 주님께서 계속 논쟁하셨던 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였지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을 재판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사적으로 이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그들은 그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지만 사형 언도를 얻어내려고 자기들 편에 서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의 이면적 이유를 말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들 편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훌륭한 책략이었고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다음 단락은 다시 한번 우리를 관정 안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그 말은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뜻은 무엇이냐?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마치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로 인해 두려움에 차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소유하지 못한 권세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가이사나 다른 어느 누구의 권자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총독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디선가 받은 권세일 뿐임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정의를 지키지 않기는 했지만 영적인 죄를 지은 가야바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관정 바깥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유대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자신들의 권리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권세에 굴복했음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이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런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나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져서 실망한 어조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그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난 이후에 발송 요금 때문에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ITL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직접 ITL 카드를 받지 않고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ITL 카드 신청과 함께 직접 출력하기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ITL 카드를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출력을 하시거나 혹은 신청하시거나 복음을 전하고 또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횟수의 제한을 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제 아내를 또 제 남편을 몇 번이나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 될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모습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길은 우리가 평생 동안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이 과정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이란 공공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가족과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는 더욱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형태의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성인들은 오물과 땀으로 얼룩진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앉은뱅이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

The Story Within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쓴 편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 누가는 초대 기독교회에 대해 정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화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가의 편지를 그의 절친한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는 기회를 누렸던 인물들이었죠. 그들의 이름은 전직 로마 군인인 가이어스와 한때 도둑이자 강도였던 도비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도비아와 가이어스가 데오빌로의 집에 참석한 그리스도인의 연구 모임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제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전 도둑과 강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죠. 비록 매우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이미 약속된 미래가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그 후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가망 없음과 절망을 평안과 목적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죠. 이후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저는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여행의 동반자인 가이어스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전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중 한 여행에서 우리는 에베소의 도시에 가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넓은 집을 개방했지요.
1: 많이 마십니까?
2: 아, 예.
1: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3: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아,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저녁엔 몇 분의 새로운 손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린 계속해서 누가 박사의 편지를 읽고 토의할 것입니다. 아, 가이어스 형제가 오늘 저녁 우리 공부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도비아 형제가 먼저 기도해 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데오빌로.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단 한 분이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인 누가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주님의 신실한 종인 소피아와 파노스의 상처입은 몸에 머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최근에 에베소의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갖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저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3: 아멘.
0: 자, 가이어스가 누가가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주면서 그가 쓴 논평도 아울러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는 가이어스가 읽고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4: 고맙습니다, 도비야.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유대인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지요. 예전엔 유약하고 두려움 많던 남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성전 안에서 공개적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케 하신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영향력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지요. 그리고 단 몇 주 이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누가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기적적인 징후들과 모든 경이로 인해 깊은 경외감과 호기심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유물의 일부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게 되었죠.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다가갔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한 남자가 사람들의 손에 실려오고 있었죠. 날마다 그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옆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답니다.
2: 실례합니다, 선생님. 이 불쌍한 앉은뱅이에게 동전 몇 입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 걸을 수가 없어요. 부디 먹을 것을 사 먹게 돈 좀 주십시오.
5: 잠시만, 요한. 이 사람을 좀 돕고 싶네.
3: 베드로, 우린 이 사람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는데.
5: 그래, 나도 알지. 하지만 기도를 해주게, 요한. 전에도 여기서 분명히 형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2: 예, 레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었어요. 저도 구걸하는 건 정말 싫지만 일을 할 수 없어서요.
5: 수치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제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제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자, 제 손을 잡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2: 아유, 하지만 선생님,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 일어설 수가 없어요.
5: 제가 형제를 도와 일으킬 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2: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다리가 똑바로 펴지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일어설 수가 있다니. 이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걸을 수 있어요. 제 평생 한 번도 발걸음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오늘부터 나도 성전 안으로 걸어올 수가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손에 들려다니지 않아도 돼. 나도 걸을 수 있다고.
6: 저 앉은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기 좀 봐. 저 친구 걷기도 하고 뛰고 있잖아.
7: 저기 있는 저 키 큰 남자가 저 사람을 고쳤어.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 말이야.
5: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것을 보고 그리도 놀랍니까? 그리고 왜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자신의 힘과 경건함으로 걷게 한 것처럼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지금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대신 살인자를 석방하라고 주장했지요. 여러분은 생명의 창조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형제가 전엔 어떠한 앉은뱅이로 지냈는지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앞에서 이 치유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8: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예수는 신성모독죄라고 화를 했었소.
5: 모두들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했고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 미리 전한 말을 통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께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먼저 보내셨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로 가득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0: 안드레, 도비야, 그리고 저는 그날 성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 남자가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했지요. 로마 군인이었던 저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 학살을 직접 보고 또 그 장본인이 되어왔었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무렵 저는 제 감정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완전히 냉담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은 돌처럼 단단히 굳었고 제 마음은 냉소적이었지요. 저는 평생토록 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되살아나는 기적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제 죄책감과 절망을 내면의 평안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광으로 바꿔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저는 뒤에 남은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 곁에서 성전 안으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높이 보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군중들의 관심을 무척이나 동요시켰고 성전 권력자들의 관심 또한 끌었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성전 보채병들과 관리들은 우리들을 마치 한 무리의 굶주린 독수리떼처럼 경멸했습니다.
1: 니놈들이 다시 돌아왔군. 너희들은 성전 법정 안에서 말할 권한이 없어. 너희 갈릴리 놈들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군. 그래, 너희들은 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시끄럽게 소리치는 건 도대체 뭐야?
2: 알렉산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사람이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고침을 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기쁨과 흥분이 얼마나 크겠소?
1: 내 기억이 잘 살아있다면 자네 이름은 요한이지 아마. 어떤 앉은뱅이가 치유됐다는 것인가, 요한?
3: 아마도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싶군요, 알렉산더. 하긴 그는 수년간 성전 문 곁에 누워서 구걸을 해왔으니까요.
4: 알렉산더님, 알렉산더님은 늘 제게 눈길 한번 주신 적이 없으셨고 단 한 번도 제게 동전 한 입조차 주신 적이 없으셨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알렉산더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나를 모욕하지 말게! 그리고 성전 법정 안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도 중지해! 니놈들은 오후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있어! 사울, 자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2: 지도자들을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법한 군중들은 멀리 쫓아보내십시오.
3: 우리가 받을 죄목은 무엇입니까?
2: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도 내 놈들은 성전 당국의 명령을 거역했지. 보처병, 이 자들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너희 나머지 놈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을 더 잡아들이기 이전에 알아서들 사라져.
1: 난 저들의 우두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종결지었다고 생각했는데.

0: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읽고 설명해드린 것에 대해 질문이나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긴 질문들에 대답해 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그래요.
0: 네, 거기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궁금하신 게 무엇이죠?
2: 고맙습니다, 가이어스. 제 이름은 미라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3년째이죠. 사실 저도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 주님을 거부했는데 이유는 은세공사였던 제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상으로 지어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수입이 꽤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잠깐 동안 내면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저항하고 또 왜 당국은 예수님을 그토록 위협적으로 찾아내려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시민들인데 말이죠.
0: 미라스, 지금 형제님이 주신 질문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많은 고민거리가 되어왔던 겁니다. 아마도 몇몇 자원하는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의견들을 주실 수 있을 듯하군요. 데오빌로, 우리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3: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전에 제 좋은 친구인 누가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었을 때 그 간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 밤 정원을 걷고 있는데 딱 한마디 말이 마치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듯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교만. 네. 저의 교만이 저와 구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되었으며 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제가 둔 노비들에게 친절히 대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그 후 제가 선한 일이라고 여겨왔던 이 모든 특징들은 하나도 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서 그날 밤 저는 예수님께 그분의 평안의 선물을 주실 것을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4: 제 이름은 대마입니다. 제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가로막았던 건 바로 제가 받은 교육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네 가지 다른 학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너무도 세련되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일부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상한 사상들을 믿을 수 없다고 확신했죠. 제가 받은 교육은 지식으로 제 머리를 채울 수는 있었겠지만 마음과 영혼은 마치 사용되지 않은 무덤처럼 텅 비고 죽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지금 저는 지식의 시작이란 곧 유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 제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전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분파 중 한 사람이죠. 저는 모세의 율법과 수백 가지의 전통과 규율, 의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교도들보다 낫다고, 아니 훨씬 더 낫다고 여겨왔었죠. 전 제가 고도로 훈련되고 헌신되게 이 모든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자랑스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척 행세하면서 이 교만한 영을 감춰왔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저는 그분의 가르침과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제가 하는 최선의 노력이라도 그분의 눈에는 더러운 누더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0: 네, 교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인 듯합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요. 교육은 우리를 신의 자리에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 규율에 따라 살도록 요구되는 훈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아, 데오빌로, 손을 드신 게 보이는군요. 다른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3: 네, 고맙습니다, 가이어스. 제가 그날 밤 자아성찰을 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가진 권위와 영향력의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러한 교만과 두려움을 모두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마도 성전 권력자들과 교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적하여 자신들의 내면에서 치르고 있는 전투와 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성취가 가져다 준 권력을 잃게 될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현장에 오셔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탁월한 위엄으로 가르치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유력 인사들은 그분께 다가온 반면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이 쇠퇴감을 두려워했어요. 저는 마침내 두려움에 가득 찼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잔인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죠. 주님께서 보이신 그들에 대한 위협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더 드러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5: 그날 저녁 몇 시간 동안 차례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이 깨어졌음에 대해 그리고 믿음과 평안, 확신이 그들의 두려움을 대신하게 됐음을 간증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마음을 녹이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즐거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 이를테면 그날 오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게 하시는 상황까지도 취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방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날 밤 데오빌로의 집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있는 성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혹시 오늘 우리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이유들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들었던 대로 어떤 이들은 저항하고 부인하고 혹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지위, 권력, 부, 교육, 사회적 위치에 대한 교만과 야망, 그리고 자기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면 가족과의 마찰이나 친구들의 비난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냉대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런 시련과 고난들에 직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보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앉은뱅이 출연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김성인, 구성 차은경,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남북전쟁 때 전사한 용사들의 무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무덤에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가족의 무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처 목사님은 왜 그렇다면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요란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익숙해져서 조용한 장소에 가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분주하고 시끄러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톱밥이 쌓여있는 곳에서 그만 비싼 시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시계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찾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그때 한 아이가 그 시계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계를 찾았느냐고 물으니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를 듣고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적인 의미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부끄러운 저희들을 여전히 은혜의 팔로 감싸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벤 한국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으로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앙 왼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귀하의 선택란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간단한 간증을 적어주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의 구원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저희 비벤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여성 성도님은 과거 처녀 시절에 낙태했던 경험 때문에 심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와 유사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적인 범죄를 책망하고 또 낙태가 죄임을 지적할 때 더욱 괴로워하리라고 믿습니다. 낙태는 분명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낙태에 해당하는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일순간의 잘못으로 낙태의 범죄를 범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향한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0: 교독문 3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김웅룡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기쁨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메시아 성들을 주의 전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열심히 소명 감당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지만 세상의 일로 몰두하여 주님의 소명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아낼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여름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가는 선교팀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에도 모든 성들이 참여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온다면은 종말의 징조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우상과 불신의 문제, 믿음의 약함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하담하고 주님이 인내 가운데 고통 고난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감사로 기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모든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길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기쁨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오늘도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기쁘셨죠? 왜요? 축구에서 이겨서요? 예,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경기를 공동 응원하는데요. 예, 두 번째 경기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 눈물과 또 그들이 그 눈물 흘렸던 죄책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게 하시고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눈물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울 때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 현실을 마주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다가도 왜 교회 밖을 나가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과연 예배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그 아버지 왜 부르겠습니까? 그 자녀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부르는 것이죠. 예,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셨는데요. 고통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온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와 배신과 죽음을 앞두고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녕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몸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어떤 걱정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그런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쁨을 항상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오늘도 받아 가셔서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겨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예, 오늘은 본문이 전하는 참된 기쁨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정반대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심각한 영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가치 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왜 세상이 기뻐하리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권력과 욕망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죽음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슬퍼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아직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그들의 슬픔만은, 그 눈물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롯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눈물에 품위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진단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때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만나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그 기쁨을, 그 기쁨이 소중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 드리는 모든 헌물도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이, 행하는 것이,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봉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선교합니다. 주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교회라는 조직,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런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회개도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좋아하면서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슬픔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모든 슬픔이 불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는 것 당연합니다. 자녀가 믿음에서 떠날 때 아파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건 거룩한 슬픔이죠.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영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는 참으로 귀중한 믿음의 슬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단지 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충성하는, 헌신하는 이런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가? 두 번째, 주님은 근심을 단지 없애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사라진 모습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근심이 사라진 모습보다는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화의 문법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되리라는 말은 단순히 기쁨이 근심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인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고통 자체를 구속하심으로 그 고통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과 아기를 얻는 기쁨이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의 고통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위대한 사역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너희 한번 좀 당해봐라 라고 해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삶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인데요.
나의 삶에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다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위대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금요일에 제자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아침 그 제자들이 바라본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금요일에는 실패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주일 부활 주일에는 구원의 승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울게 했던 십자가가 이제 그 이후로는 그들이 평생 자랑하는 복음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가 없어지고 부활이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단지 삭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단지 삭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셔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경험, 눈물 흘렸던 시간, 부끄러웠던 순간, 상처받았던 기억까지도 주 안에서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강한 성도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때 혼자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어떤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스트레스의 눈물, 어떤 절망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뺏기지 않는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인데요. 이거 우리가 부활절에도 살펴봤지만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대로였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문도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형편, 우리가 걱정하는 그 형편이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쁨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데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아니라 환경의 손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나 명예의 그 뿌리를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반드시 그것들로 인하여 빼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나 명예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린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영존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건강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돈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자녀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명예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셨다가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 물질을 빼앗아 가셨다가도 큰 물질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의 실패를 주셨다가도 다시 자녀의 성공을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셨다가도 다시 높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도 결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결단코 빼앗아가시는 법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은 보장이 되지 않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으로 인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주님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23절로 24절에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는데요.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묻다 혹은 구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23절 앞부분에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입니까? 자꾸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단지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 간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질문의 답을 즉시로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은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인생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있죠. 예수를 몰랐다면 그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예수가 귀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뜻과 사명에 맞도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는 일인 것입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또 바뀌었는데 또 나가서 또 달라지면 또 바뀌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울고 불고 맨날 며칠을 금식해보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교훈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때는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람도 보고 막 주변 상황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함께 보게 되니까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자녀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몸이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은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정녕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형통하고 이런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올바른 길이라고,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이런 올바른 신앙의 길로만 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고난 때문에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이 말씀 안에서 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그러므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땅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어떤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물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진리하게 하시고 항상 영광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이것은 저것은 염려하면서 마음의 한구석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둠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일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평안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현장 일선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고쳐주셔서 주님 영광에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모든 리모델링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순차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더욱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뭐 80만 불, 90만 불 예상을 했지만은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는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고 빌더들도 주택 짓는 일을 중단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에스티메이트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상황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나중에 더 아름답게 할 꿈이 있지만은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저 앞에 현관을 클로즈하고 친교실 앞에 그리고 거기다 화장실을 한쪽에 만들고 한쪽이 현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램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계단이 아니라 급한 계단이 아니라 램프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왔다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 자리가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터버리고 화장실 여기는 없애고 여기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지역은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찬양대실을 조금 더 정비해서 좀 환경이 좋게끔 벤츄레이션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차 공사를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공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이렇게 좋은 또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부흥하고 그럴 때에 더 많은 룸들도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임직자 학교가 다섯 번째 모임으로 오늘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반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원 종강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봄학기를 종강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도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한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식당에서 자원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전대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VBS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당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를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겠죠. 너무 어두우니까 못 나온다, 운전하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사실 지금 여름 시간을 보니까 지금 해가 길어가지고 9시까지는 밝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참에 우리가 7시 반으로 변경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30분 앞당기면은 한 8시 반쯤 마치게 되니까 적어도 날이 좀 밝은 때는 덜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에도 이제 시간이 땡겨지면서 더 밤이 빨리 오는데 그런 시간도 그래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당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걸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는 양금희 권사님, 김중희 권사님 생일 맞아서 헌하는 양금희 권사님, 오지영 자매, 우리 정천숙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위에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주일 예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BBN 복음 대화방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메시아 장로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 홈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mpcow.org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BBN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4: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5: 제22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홀연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4: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듣는 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5: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주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이 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4: 제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5: 제 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뢰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6: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에서 2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8장 오늘 26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죠? 26절을 먼저 보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 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전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설교자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성의 산물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죠.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들은 말이죠. 아버지를 가리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전체 요지를 놓치고 있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이해하신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는 이 우주의 통치자로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권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다수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제사장들 중 다수가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후에 그들은 주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왜 그분이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주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는 하루를 돌아보고 뭔가 조금은 다른 것을 했으면 하고 하루를 마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면서 하루를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구세주와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 목사로서 저는 교회 활동에서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에 정진을 가져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위험하다고요.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구세주로부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게 됨에 따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밤에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영적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분명 과거에 애굽과 바벨론에 속한 그러한 입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로마의 철발굽 아래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삶에 종된 적이 없다니 얼마나 거짓된 진술이겠어요.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들은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아버지께로 와서 죄를 자백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자손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소 난해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좋은 낮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 와서 일해 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오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일할 수 없잖아요. 한편 저녁이 되어도 그의 아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서 쉬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5시를 알리는 또 뭐 요즘 같으면 뭐 또 이 뭐 퇴근 시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학교 하교하는 시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오후 5시나 6시 이렇게 퇴근하고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습니다. 39절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기커녕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따라서 사실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살인과 거짓말의 조상임입니다. 그들은 그의 모방자, 그의 자녀들인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우리가 그렇다면 음란한 데서 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한 이 실책하는 무리들과 한패가 되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군중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 1서죠.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실상은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발견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우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주장하죠. 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밑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이런 사상.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와 함께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은 의심도 아니하고 부인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해골만 남은 사람을 가리켜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성경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부권과 우주적인 인간의 형제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들의 주장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반감을 그러므로 사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혀 굽히지 아니하세요.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을 죄로 책잡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지만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한 그러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반감을 일으키게 되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가장 엉뚱한 소문들과 가장 커다란 거짓말을 믿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46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48절 더 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되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 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위대한 잘못된 증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만일 주님의 대적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잘못됨을 털끝만큼이라도 알고 지적해낼 수 있다면 뭐 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낸다면 지금 말해봐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귀신 들린 거에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놀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마치 애들 같아요. 애들 같아요. 그렇죠? 49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군중들 속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분을 미워했기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음속에서 살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오직 사랑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이시려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자,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9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일단 읽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정말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사도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준 사람들입니다. 증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케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권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어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이 권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권리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것은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또 아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권리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권리는 사역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들을 포기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앞에서 말한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사역을 위해서는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일한 대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했으면 특별히 세상 일 안 해도 성도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포기 다 내려놓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희생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자식들이 왜 부모를 사랑하고 왜 부모를 존경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사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지도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나옵니다. 희생하는 것에서 나오죠. 지도자라고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지도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깎을까?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건 파는 사람에게 내가 물건 하나 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지라도 하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박하게 자꾸만 깎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속으로 욕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그거 하면 팁이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팁 얼마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조금 더 수고하려고 하시고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맨날 얌체처럼 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백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희생하시고 형제들 간에도 조금 더 희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완전히 손해보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살고 권리를 내려놓고 살면 그게 아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산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 가지고 자부심 느끼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또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희생해야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일 끝에 사명이라는 단어 눈에 들어오시죠?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나는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6절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이 있겠다고요?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얼마나 참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감은 사도 바울만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전도와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고 우리의 유대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의 가족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리고 온 유대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서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들, 또 사마리아는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우리 이웃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땅 끝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담으시고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예루살렘은 어딘가? 내 유대, 내 사마리아,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늘 생각하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려고 힘쓰고 복음 전하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바울이 위대한 사도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끝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잘 섬기시고 친구들도 잘 섬기시고 직장 동료들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줄 아십니까? 섬겨야 전도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사람들 열심히 섬겨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야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섬겨야 감동받고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줄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그때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길어서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절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줄 알았다고요? 절제. 24절부터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 같습니까? 절제에 대한 말씀이죠.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관리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관리 잘 못해서 큰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전도고 뭐가 없습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말에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하인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내 하인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내 몸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머리로는 죄 지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나를 따르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몸을 막 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을 막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노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라도 하고 죄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전도의 길이 다 막힙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가 통제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의 길도 막히지만 내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죄 한번 잘못 짓고 그때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자,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것입니까? 절제를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고 뭐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무엇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모든 일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키는 이미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주는 유월절 만찬을 말씀하시고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비로소 나는 이혼당에 마땅한,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이혼 정서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장녀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혼 증서와 천국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천국에 스스로 고자 됐다는 것이 이건 은사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펼쳐봅시다. 이혼, 결혼, 뭐 독신 그 전부 다 나오는데 간단히 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죠. 알게 되어서 이혼, 결혼, 뭐 독신 다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죠.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13세, 남자는 20세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세예요? 지금 33세잖아요. 결혼 안 했어요. 이상한 남자예요? 정상적인 남자예요? 이상한, 결혼도 안 한 남자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문자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났습니다 해가지고 열몇 명씩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낳게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낳는 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도 바울 사도는 넘어섰습니다. 유대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마땅해요.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조차도 뭐 해버려요? 넘어서 버렸어요. 바울이. 왜요? 누가 임해서? 성령임에서. 그래서 성령임하면 성령 반드시 종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정말 성령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을 종말로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후 성령임하심이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엘서에 성령임하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임하면 종말의 영이에요. 성령임하면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났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끝났음을 아는 자들이 성령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나라도 예? 얼마나 관혼상제 성인이 되는 거, 관, 혼, 결혼, 상, 초상, 제사 이게 4대 문화잖아요. 동양에서 관혼상제 의미 없다 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야, 노총각 노천녀 지금 마음이 팍 놓인다 지금. 근데 엄마 아빠는 걱정이다. 저 언제 시집 보내야 내가 끊어 붙여주고 내가 편히 쉴 텐데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문제 세세하게 고린도전서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절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결혼했다면 몸을 주장하지 말라, 분봉하지 말라. 5절에 서로 분봉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며. 우리 동기 모였을 때 자기는 왜 결혼했냐, 나는 정욕이 불불리 뜨려서 나 절제를 못하고 결혼했다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라. 나와 같다는 건 말은 뭐예요? 독신을 지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놀라요. 모사님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됩니까? 사람이 없어질 건데. 없어지면 뭐 문제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없어질 건데 그게 뭐 문제 돼요? 여러분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립니다 지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뭐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들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는 아니다 이래요.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처녀가 결혼하고 싶으면 시키도 된다. 쟤는 아니다. 그런데 결혼 안 시키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 안 시키기 더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이 또 나눠져요. 바울은 임박한 종말로 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곧 재림할 거니까 결혼 안 시켜도 된다 이런 말 했다.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8절 조금 읽어봅시다. 그냥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있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 어떤 형제에게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면 버리지는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싫어요. 그런데 당신 같이 살고 싶어 하면 뭐예요? 버리지는 말아라. 자,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도 허락해버려요. 나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 같이 못 살게 사면 뭐예요? 헤어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매나 형제나 자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헤어지라? 화평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이 원수야 이 마귀야 하지 말고 조용하게 예, 당신 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은사대로 하라 말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모양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받지 말라.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겠어요. 또 율법 지키는 말 아니잖아요. 이미 율법을 넘어버렸는데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일 각주 한번 보세요.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저는 이 고린도전서 옛날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종은 이 당시 종은 노예예요. 여러분 이번 구역 공부도 그런 내용 나오겠죠. 이 당시 종은 노예거든요. 그럼 노예인데 노예로 있어도 괜찮다. 이건 도대체 이 바울은 그러면 그 기득권 하에 있는 그 신음하는 자들 그 상태로 있어도 된단 말인가? 놀랍게도 바울은 노예제도 무너뜨리려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간 곳에 노예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사고 그와 같이 자유는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니까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가 시집 가려면 가도 된다. 뭐 죄는 아니다. 안 가니 더 낫지 않느냐. 과부 영 막 절제가 안 되거든 막 재혼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뭐요?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지 못이 뭐요? 주를 섬기. 그러니까 이혼할까요? 결혼할까요? 독신으로 살까요? 아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죠. 바울이 지금 뭐와 연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문제,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자녀 문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가 모였다면 거기서 뭐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혼했더라도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닌다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했더라도 같이 교회 나와보세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쭉 제도를 바울 사도가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29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걸 무슨 때가 단축하여져서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가 단축화해진 거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빨라졌잖아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왜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세상 짓듯대로 안 됐다고 울었죠. 그게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뭐 때문에 기뻤습니까? 세상에 뭐 조그만 거 수입 주어졌다고 기뻤어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의 끝을 안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생유하고 번성하는 말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혼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아라 그랬어요? 안 해요. 더욱 규모 있게, 더욱 화평 가운데,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전부 예수님과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로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독신을 살든지 누구 기쁘게 하려고요?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 사랑하는 것이요 나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몇 구절 더 찾아야 되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런 가늠한 여인들아 다른 데는 사람들아 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남자만 여자만 뭐 가늠해요? 남자는 안 그래요? 세상 사랑 안 합니까? 가늠한 사람들아 왜 여인을 하냐면 교회는 그릇이 신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아 가늠한 교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는 가 뭐예요? 원수되는 것이라. 이런 간음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교회 사랑도 간음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말한 글쎄 몸된 교회 그거 말고 진짜 가짜 교회 그거 사랑하는 그거 간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이혼 증서 줘야 돼요. 이혼 증서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여러분 음행을 했다면 뭐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혼 증서 줬다는 것은 굉장히 과분한 대접이에요. 이혼 증서 줘서 쫓아보내는 거. 예?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혼정서야 너 가 너 나와 상관없어 끊어서 나가 이혼정서를 주는 것도 돌에 안 맞아 죽는 거니까 뭐예요? 정말로 과분한 은혜예요. 이혼정서 줘서 쫓겨나가도 그런데 이혼정서를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그 창문 한 두 개만 열어주십시오. 그 이쪽 쪽에 환기가 되도록 이사야 50장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시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혼증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증서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 너희를 팔아보냐 빚으로 내가 너희를 팔았고 이혼증서 줬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혼증서 내가 너희에게 줬느냐 어느 체중에 내가 팔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스스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팔려갔다는 너희는 스스로 간음하고 너희는 스스로 음행하고 나를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간음하는지 나중에 에스겔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혼정서 주어서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신랑 싫다고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스스로 바람피고 도망간 거예요. 스스로 죄, 이게 죄예요. 죄. 나 하나님 간섭 싫어요. 남편 싫다고 바람피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54장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럼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 하던가요. 과부 때의 수치는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간음하여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 포로 잡혀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려서 13살 되면 시집 갈 수 있으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어때요? 뭐가 발견되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돼서 어떻게 이혼장서를 줘서 친정에 가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시집 가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친정에서 그 집에 가서 귀신대라고 다시 쫓아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이 어릴 때 결혼했다 쫓겨난 이 여자가 근심함에 있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어릴 때 아내 됐다가 버림받은 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혼정서 써준 게 아니라 잠시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이혼정서 줘서 쫓겨났어요? 스스로 쫓겨났어요? 스스로 쫓겨났는데 돌이켜주세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려서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스겔 23장 보십시오. 에스겔 23장. 제가 이거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게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래 스킵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는 거예요. 이혼정서가 뭔지. 23장. 에스겔 23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거 정말 성적인 표현들이 막 나타나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뭐 했다고요? 행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방이 만져지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살이 할 때 좋았다고. 그때 만나러 질리니까 애굽살이 할 때 고기 까마 같아서 먹었다고. 그때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고. 그 애굽이 좋다니까요. 빠져나왔는데 지금 광야를 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썩지 않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애굽이 좋다는 거는 애굽에 있을 때 너희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음행당한 처녀 때 이미 유린당한 정결한 처녀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음행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음행한 그 버림받은 계집 아이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셔서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은 결혼 체결이에요. 나는 너가 남편 될게. 너희는 내 아내 돼.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는 내 백성 돼. 예, 우리가 그럴게요. 홍해를 건넜어요. 열 가지 재앙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봤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게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음행한 여인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천장 아니에요. 그런 버려진 계집아이 같은 자를 어린 양의 피로 받아가지고 신에서 결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미 사마리아는 아스로와 음행을 해요.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보죠.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하마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마지 않았다. 애굽에서 음행하던 그 버릇들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는데도 그 버릇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이게 음행하는 겁니다. 그가 연애하는 사람, 아수르 사람을 넘겨버렸죠. 스스로 팔려간 거예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했는데 남유다 오홀리바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쭉 나와요. 아수르 사람들처럼 나중에 바벨론 사람과 연애해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하는 모습은 장녀와도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망해요. 북아수로, 북은 아수로에 남 유다는 바벨론 망했습니다. 스스로 팔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주었어요? 이혼정서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혼정서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랑합니다. 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정서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이혼정서를 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혼정서를 안 주세요.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이 호세아도 이미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처음 오시거나 하는 분은 옛날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 온 것들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간단간단히 보고 나갑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고멜은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창녀예요. 창녀. 음란한 여인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스라엘 흩어버리라. 로암이라 하라. 로로함하라 해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로자를 빼고 로는 부정접두기 때문에 빼버려야 돼. 긍휼을 잊겠다. 내 자녀가 됐다. 이사야 또 이렇게 말해요. 헵시바와 빌라라 해라. 내 기쁨이 그에 있다. 내가 그와 결혼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호세에 담고 있어요. 2장 14절. 그놈을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더럽혀진 그 젊을 때의 그 처녀를 그렇게 다시 응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바알 아세라 숭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상하 보면 다 나오죠. 끊임없이 바알을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알을 내 남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날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세상 사랑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아픔이고요. 고통이고요. 잘려나옴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18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의 언약이 회복되면 다른 우주 만물도 다 질서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이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십시오. 이혼정서를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이혼정서 끝까지 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팔려 바벨론의 아수르로 멸망한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 내시는 것이 내가 어릴 때 네와 언약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와 언약했기 때문에 비록 네가 나의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내가 네 언약이 아닌 내 언약을 기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어릴 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네가 장녀일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나의 거룩하고 깨끗한 점도 없는 심으로 맞이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기 피를 값주고 흘리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위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우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는 이혼당해도 마땅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처녀 때에 처녀성을 다 잃었습니다. 우성숭배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지만 그거 다 어겼어요. 그래서 아수로와 연애했고 바벨론과 연애했습니다. 강대국 연애했습니다. 세상 사랑했습니다. 바알 숭배했습니다. 돈 사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혼당해 마땅합니다. 이혼정서만 받아도 어딥니까? 안 죽이고 곱게 내보내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혼정서를 끝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유월절 은혜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혼정서를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 살아야 될 그 삶에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껍데기는 심판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긍휼이에요. 놀랍게도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깨끗하대요. 처녀래요. 신부래요.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신부래요.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바람피는 자들이잖아요. 날마다 세상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요,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는 그 거룩한 신부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혔어요. 이 세마포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옳은 행실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바람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늠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랑 것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 의의 옷, 이거 수동태요?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옳은 행실로 봐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 점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이 필요한 거. 그래서 결혼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이혼도 필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정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녀 중에 창녀입니다. 그런 자인데 예수님의 자기 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혀주시듯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점도 없는 신부로 과거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기억조차 안 한대요.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로다. 너는 나의 정결한 처녀로다. 예수 우리 십자가의 피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온 창녀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세상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결국 세상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바람난 여인, 이런 더러운 여인을 돌에 쳐 죽여도 마땅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한량없는 자비를 주시고 그 십자가 피 아래 있을 때에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점도 없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비안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비안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회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함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헌신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부정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849년도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철하여 한학과 한문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이 14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닷새 후에, 5일 후에 그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졸지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그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서상이라는 그 청년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어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돈을 벌었는데요. 30세가 되었을 때 그 역시도 열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또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를 그에게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그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유가 되었고 또 복음 안에서 인생에 참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 부담도 건강, 질병 부담도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또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와 그의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변화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존 로스 선교사님은 매부 처남지간이었습니다. 매부 처남지간의 선교사님이 같은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었지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가만히 보니까 로스 선교사님은 또 그가 만주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만주로 많이 와서 살고 있었던 또 장사로 왔다 갔다 했던 고려인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고려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름 중국에서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좀 번역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번역 작업을 막 들어갈 때 서상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한학과 한문에 능했기 때문에 그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주면서 첫 번째 한국말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경책을 품에 품고 고국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천 또는 소래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1883년입니다.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해가 1885년 부활절 아침이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최초에 계신 교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영혼들을 잘 돌보다가 그 교회를 동생에게 맡기고 그는 또 사람들이 많은 한양을 향해 나갔습니다.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에는 로스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어렵게 성경책을 받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전도를 계속 하다가 로스 선교사님의 소개 편지를 가지고 언더우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할 때 아 이제 우리 땅에도 우리 조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이제 바로 다음 해 1886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887년도에 세문안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우리 남쪽에서 최초의 교회죠. 이 세문안 교회가 개척될 때 14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4명 모두가 다 바로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초대 장로로 이 서상륜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많은 장로님들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장로가 바로 서상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한국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강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날 묵상했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네 명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 기간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음으로 은혜로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큰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복음 안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또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좀 더 잘 받들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고 오늘 말씀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당연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죠. 구원의 역사.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7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이 사건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잠깐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람 군대가 2차로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보급로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있는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또 아끼던 짐승들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네 아들 오늘 잡아먹고 네 아들 내일 잡아먹자, 이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이 왕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토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씀해주는 한 표현으로 율법에서 먹을 것을 금하고 있는 말, 이 말의 머리, 이 말의 머리를 사서 먹기 위해서 머리를 사는데 이 값이 장정 한 사람이 200일을 연속적으로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 머리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어려움을 그 물건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또 그러한 표현으로 앞으로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평상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쉽게 구입해서 이 허기짐의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한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비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멍을 내서 먹을 것을 쏟아 부어주지 않느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 내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겠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바깥에 음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던 그 장관은 밟혀 죽습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이 오늘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놓으신 계획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큰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은 내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민족에 담아주신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중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바깥에 있었던 구원이 필요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받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서상윤, 죽어가는 조선의 장사치 이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가 완강하게 거부하더라도 그를 품고 그 거부하는 모든 독한 말을 다 받고 결국 끝까지 섬기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많은 재정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써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 가족, 이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우리 직장 동료,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굳게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VIP가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예배 주인 대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휴먼 레벨에서 정말 VIP 중에 VIP가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과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관심받고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러한 마인세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정말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들을 더 많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또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성 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나서 성 바깥에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 안에서 음식 찌꺼기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으니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줄이고 더 줄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네 친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랴?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인데 우리가 들어간 들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여기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앉아서 죽느니 저 아람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고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먹고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들이 아람 진영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해질녘에 걸어 들어간 것이에요. 걸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머물렀던 텐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텐트 안에 텐트 주변에 그들이 먹던 것이 풍성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입던 좋은 옷들이 텐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무기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 환청이 들게 한 것입니다. 환청이. 어마어마한 말의 군마들의 그 어마어마한 달리는 소리, 군사들의 외치는 함성을 그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해쪽 속의 왕들이 또는 해쪽 속은 히타이트 그 위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북쪽에 있는 군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강한 나라 애굽. 저 헷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전갈을 보내서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위아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되자 그들은 있던 모든 것을 그곳에 놔둬버리고 줄행랑을 친 것이죠. 걸음을 날 살려러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얼마나 처먹었겠습니까, 그냥. 눈이 뒤집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막 죽도록 먹었겠죠. 배가 터져라고 먹었을 것입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좀 열려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정말 좋았겠죠. 야, 너 그 옷 입으니까 진짜 멋있다. 서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먼저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원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성벽 위에 그 파수꾼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그들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 위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저기 가서 보니까 저기에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 금은보화 일부를 또 그들은 숨겨놨잖아요. 금은보화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것들 늘 저 밑에서 정말 죽을 상을 하고 또 던져주는 음식 조금씩 먹고 그냥 그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인데 얼굴이 반들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쟤들이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진 않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사에게 얘기하고 그 병사는 왕인 사람에게 하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가서 그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 그 은혜, 그 복, 그 감사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는 교회를 이제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그 교회 나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착하고 좋고 또 특별히 저는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음악 활동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말씀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예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축복해 주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기를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3 때가 딱 되니까 대학 입시가 눈앞에 딱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뭐 그래도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제 존재에 대한 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수동 교회를 고3 때 가게 됐는데요. 그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 고3반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었던 그 대학교에 상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분 계시는데 상과대학을 나오셔서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했고 그리고 권사님도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뭐 까까머리 고3 학생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성경 공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말씀하는 중에 갑자기 당신은 그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그 한 해의 삶과 한 해의 비즈니스와 한 해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3일 원단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풍성하고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데 뭐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달리 생각해 보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탁월한 분이지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3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니까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시구나. 저렇게 많은 것을 갖췄지만 저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아무것도 아닌 까까머리에 우리 고3학 학생들을 섬기는 저렇게 멋진 삶을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노력해서 펼쳐나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기도하면 좀 도와줄까? 도우미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지금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소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도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진짜로 그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 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 그분이 먼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이들이 정말 풍성하게 또 금은 보화도 조금 감춰놓고 뭐 이러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비가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성중에는 우리의 친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풍성하게 이런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거 좀 편하게 말한 건데요. 지난 성경에서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우리의 소위가 옳지 않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옆에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너만 잘 먹고 너만 구원받았고 편하게 있고 너의 미래만 보장되어 있다고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 생각과 너의 행동이 옳으냐? 라고 질책하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복을 나만 갖고 있다가는 버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부담, 거룩한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고 자기가 아직까지 복음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받았으니 자기는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리 것입니다. 빚진 자의 그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복을 혼자만 갖고 혼자만 취하려고 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아픔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를 전달하고 나눠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 죄송한 마음으로, 그 부담으로, 그 사명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곧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면서 찢으신 육체에 흘리신 피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과 사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먼저 복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그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떡과 잔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는데 크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의 신앙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롭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과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아마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경험일 겁니다. 20살 된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과거 잘못 내린 결정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1: 예, 존 목사입니다.
2: 목사님, 저 로빈데요. 오늘 아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1: 아, 무슨 일인가요, 롭?
2: 오늘 아침에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옷장을 열었더니 제 옷이 모두 다 칼로 난도질되어 있었어요. 와이셔츠와 정장바지까지 전부 다요.
1: 저런 세상에.
2: 칼은 그 옷장 바닥 아래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1: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2: 제 아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도 아내는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가 버렸어요.
1: 제 아내와 제가 그리로 갈 테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부인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롭. 부인이 그러시던데 형제가 많은 여자들과 만나면서 부인에게 불성실했다고 하던데요.
2: 뭐라고요? 목사님, 전 목사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곳으로 부른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아내 말을 믿으실 수가 있죠? 아마 제가 게일에게 불성실했다는 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전 지금 신체적 위협에 처해 있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0: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성장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배반을 당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이 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롬 라이테런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사슬을 끊게 되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3: 저는 20살이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저와 동거를 했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녀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우리 결혼해서 유일하게 좋은 것이 있었다면 우리 딸아이였죠. 그러다가 저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4: 당신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해 보이네.
2: 게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거든. 자, 여기 좀 앉아봐.
4: 월급이 올랐어?
2: 그보다 더 좋은 거야.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내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분이 날 변화시키셨어. 내 평생에 지금보다 기분이 좋았을 때가 없었어.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술과 마약들도 모두 하수구에 쏟아버렸어.
4: 뭐라고? 감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건 내 것이기도 했어.
2: 난 이 집에 그런 것들을 들여놓기 원치 않아, 게일. 게다가 마약은 불법 물질이야. 자칫하면 우리 둘 다 어느 때고 체포될 수 있다고.
4: 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마약을 할 권리가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2: 내 집에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절대로.
4: 당신을 증오해. 알아? 지금부터 내 길에서 멀리 꺼져버려.
3: 우리 사이의 적대심은 영적 전쟁으로까지 폭발했습니다. 게일은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했죠. 아내는 종종 텔레비전에 쪽지를 붙여놓은 채 아기를 요람 안에 내버려둔 채로 사라지곤 했는데 제가 항의하면 아내는 딸을 데리고 나가버릴 거라고 위협했죠. 그 후 저는 월급을 3배나 더 주는 좋은 직장을 얻게 됐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즈음 게일이 외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눈감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두려움이 제 믿음을 지배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직장을 구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게일과 우리 딸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지품까지 다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2: 저 할머니, 혹시 게일과 저희 딸 못 보셨어요?
5: 오늘 정오쯤에 차 한 대가 댁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실 전에도 몇 번 본 차였는데 그 남자는 가족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그 남자랑 댁의 부인이 그 짐을 같이 꺼내서 차에 실는 거를 봤어요.
2: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 그 남자를 눈여겨봤는데 롭시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머리빛이 검었고요.
3: 몇 주가 지나도 아내와 딸에게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고,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후 7월 중순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죠.
1: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잠시 들렀어요. 부인은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떠났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교회가 롭 형제의 가정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부턴 예배에도 참석할 거라고 말했어요.
2: 그래요?
1: 그런데 제가 롭 형제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2: 네, 하세요.
1: 형제가 부인을 반복해서 손찌검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2: 뭐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전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1: 혹시 형제가 부인이 따님 옷을 사지 못하게 돈을 숨기고 계신가요?
2: 물론 아니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아내가 제 몰래 불륜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제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남자들을 봤을 정도라고요.
1: 부인이 집에 오고 싶은데 두렵다고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부인을 만나러 오시겠어요?
3: 딸아이는 저를 보자 굉장히 기뻐했지만 게일은 자신이 희생자인 듯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의 사무실을 막 나서자마자 아내는 곧바로 옛 모습 그대로 되돌아갔죠.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딸을 다시 집으로 받아들였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아내는 저녁을 차리면서 병적으로 흥분한 듯 기뻐했습니다.
6: 오늘 아침에 의사에게 아주 멋진 소식을 들었어.
2: 뭐? 무슨 소식인데?
6: 우리 아기를 또 하나 갖게 될 거야. 근데 당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2: 내 실업 급여가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될 게일. 아기 예정이 언제야?
6: 의사가 말 안 해줬어.
2: 그럼 내가 의사를 한번 만나봐야겠군.
6: 왜? 내 말을 못 믿겠어?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믿어준 적이 없지.
3: 2월이 되자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셨던 외도의 결과와 똑같았죠. 그러나 병원에 서서 신생아실 유리를 통해 새로 태어난 자그마한 여자아기를 봤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아기가 어떤 환경에서 임신되었든지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고 나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할 뿐인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을까?
1: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3: 저는 게일과 그 여자아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내렸답니다. 게일은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로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내가 제 옷을 모든 안도질해 놓고 마치 제가 그 옷들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행거에 정렬해 놓았던 때였죠. 그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후 부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톱깎이 칼로 제 팔을 푹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비웃고 욕을 퍼부었죠. 저는 차고까지 아내를 쫓아갔는데 아내는 차문을 잠근 다음 차를 운전하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차에 부딪혀 튕기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뒤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1: 따님들은 무사한가요?
3: 예, 아이들은 아직 여기 자기들 방에 있어요.
1: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로피 형제. 부인께서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상태란 걸 이제 알겠습니다.
3: 아내는 저희 어머니처럼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1: 우리 같이 부인과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3: 게일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옷, 가구, 부엌 살림, 심지어 전구까지 다 사라졌고 제 옷들은 갈갈이 찢겨진 채 쌓여 있었죠. 며칠 후 이혼 소리가 날아왔고 게일은 이혼한 후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집이 팔려 이사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제 아이들을 모두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전 저의 결혼과 가족을 잘 꾸려나가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가늠을 일삼고 폭력적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저도 게일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런 여자와 엮이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셨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며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선지자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주님을 의지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 기도했죠.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친구가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 집이 팔렸다는 얘기 들었어, 롭. 내 아내도 나를 떠났어. 그 여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않기를 원했거든. 만약에 말이야, 너 살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와.
3: 나 정말로 살 곳이 필요해. 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7: 우리 둘 다 아내가 떠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교회 사람들 중에는 우리한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3: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시면 그들도 다르게 행동할 거야. 나 요즘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배우고 있어.
7: 내 생각엔 성경이 그것을 두고 씨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라 부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씨앗들을 뿌렸고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들을 거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의의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의 수확물들을 맺게 해주실 거야.
3: 그래, 네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7: 아이들은 만나봤어?
3: 아니, 게일이 또 날 속였어. 나보고 자기 언니네로 가라고 말해놓고는 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
7: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있지?
3: 내 말이 그 말이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모두 다 속임수야. 그 여자를 신고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졌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저항하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8: 라이타론 씨, 저는 아동복지국 직원인데요. 당신의 전처가 차를 파손하고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2: 네? 아니 그럼 제 딸들은 어떤가요?
8: 저희가 따로 보호하고 있고 모두 무사해요. 지금 게일 씨가 유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따님들은 일시적으로 수양 가정에 보호를 받게 되죠.
2: 제가 저희 딸들을 데려올 수는 없는 건가요?
8: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일을 제안했는데 그 일은 할부 계약을 불이행한 오토바이를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홀로 맞이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주님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 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구했던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어린 시절 제가 수없이 이사를 다녔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얻는 데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수양 가정에 제 딸들이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 집에 있는 저희 딸들을 데려가서 따로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러다가 2월의 어느 날, 전에 아동복지국에서 제 서류를 담당했던 직원 로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렀습니다.
9: 아, 안녕하세요.
2: 로즈, 어쩐 일이세요? 반가워요.
9: 2월 날씨치고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바쁘신가요?
2: 아, 괜찮아요. 그런데 제 파일을 직접 타이핑하셨으니 저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죠? 아주 창피하네요.
9: 저에겐 많은 의뢰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누가 다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3: 저는 그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크리스천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할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던 저의 기도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9: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3: 그분들을 한 번도 못 뵈고 있어요, 로즈. 그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9: 당신 어머니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경우였어요. 아들인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이 번 수입을 속여서 탕진하고 차까지 빼앗다니요.
3: 그런데 전 우리 어머니를 똑 닮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이 되었죠. 비록 그분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신 게 판명됐지만요.
9: 친아버지가 아니신 걸 언제 처음 아셨어요?
3: 어머니가 제가 16살 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어릴 때 학교 과학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족 DNA를 공부했거든요. 그때 제 DNA는 나머지 가족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연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었죠.
9: 당신이 딸들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3: 예수님 다음으로 그 아이들은 제가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딸들에게 제가 겪은 것과는 다른 좋은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요.
9: 당신이 친권을 얻게 될 것 같아요, 롭. 저도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당신을 도울게요.
3: 우리는 1년 후 제 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친권을 획득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멀리 이사를 가버리셨는데 1년에 한 번 2주 휴가를 내어 우리가 사는 도시로 방문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짧게 보고 가셨죠.
9: 정말 짧은 방문이었네요.
3: 15분이었어요. 지난번엔 20분이었죠.
9: 어머님은 여기 계신 게 아주 불편하신 것 같아 보이셨어요.
3: 아마도 제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시도록 해서 그럴 거예요.
9: 혹은 주님의 임재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심취하신 신비술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을 불러오니까요.
3: 어머니에게도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세요.
9: 우린 그저 계속해서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요.
3: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10대로 접어들면서 전처인 게일과의 만남이 그들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이들이 청년이 되자 그들은 믿음에서 돌아섰고 우리 부부는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2001년에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남동생 한 명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몹시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10: 지금은 어디서 일하니로?
3: 여전히 엔진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10: 그럭저럭 간신히 살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
3: 저도 심근경색도 있었고 척수 수술도 몇 번 받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언제든 예정된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주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10: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실 준비가 되셨다니.
3: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저도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모른 채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아요.
10: 난 곧바로 죽을 계획이 없는데.
3: 그 누구도 죽을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경고하죠.
10: 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내 앞에서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할 수 있니?
3: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을 듣고 제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희 나머지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벽화와 수공예품을 제작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소그룹 사역팀과 함께 일하고 있죠. 또한 소년원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9: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쥐가 농사를 짓습니다. 지나던 자들을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솜씨.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농사짓는 쥐입니다. 곤충으로부터 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생물들이 씨앗을 먹습니다. 열대림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씨들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씨들 중에는 독성이 있거나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씨들도 일부 생물들에 의해 음식으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이 정글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와 같은 한 콩과류 식물은 곤충에게 아주 독성이 많은 씨를 만듭니다. 그러나 한 딱정벌레는 이 양분이 많은 씨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으로부터 여분의 영양분까지 얻어냅니다. 하이메니아라는 식물은 자신의 씨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이 식물의 씨는 아주 거칠고 단단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어 아무도 이 씨를 먹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누가 그것을 쪼개 열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가 이 정글 바닥에 사는 한 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 작은 쥐는 꼬투리를 열고 그 씨를 자신의 주머니 모양의 볼에 저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쥐는 그 딱딱한 씨를 깨물어 작은 흠집을 만들어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한 다음 땅속에 파묻습니다. 머지않아 그 씨가 발아하고 그 쥐는 맛있고 부드러운 묘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농사가 우리 원시 인류가 현대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운 주요 진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발화를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쥐를 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설명은 창조주께서 이 쥐를 만드실 때 이들에게 약간의 농사짓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찾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백추감사절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0년도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조그만 한인교회에 처음 이민이나 정착한 장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한인 마켓 옆에 리어카를 두고 김밥과 반찬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녀는 3명,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집도 월세방 하나. 하지만 장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맥주감사절 헌금을 드린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장집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복을 주지 않았느냐? 첫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장집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복을 주지 않았느냐? 첫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간은 마침 렌트비와 공과금 그리고 막내 아들 병원비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겨우 300달러였습니다. 고민 끝에 장집사님은 아내와 함께 쌀 한 가마니 값 약 120달러를 헌금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식구가 일주일쯤은 덜 먹어도 됩니다. 이 쌀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후반기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 주일 예배 후에 우연히 교회에 방문한 한 장로님이 장집사님의 김밥을 맛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건 가게로 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장로님은 작은 푸드코트 자리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 가게는 이듬해 현지인들에게도 유명한 델리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집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식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첫 열매는 하나님의 후반기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려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쌀 한 가마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77절은 맥주절, 초실절, 첫 수확의 감사입니다. 77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이 익어 첫 수확을 하는 6월과 7월 초에 지켜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곡식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내 믿음과 사랑만큼 기꺼이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절반의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나머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하나님은 비율보다는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처음 열매라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라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맨 처음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는 가장 기대가 되며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맨 처음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는 어떻게 됐는가 가장 기대가 되며 기쁜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도네이션이 아니라 오퍼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존귀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재물, 건강,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공경인 것을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축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 경제적인 복, 영적 만족,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부터 땀 흘려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알차고 탐스러운 이삭을 골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장 소중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맥주 간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입니다. 제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처음 시간, 처음 수입, 처음 열매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남은 후반기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을 통한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절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일절, 유월절 이후 7주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감사절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헌신의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합니다. 온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함께 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가 되면 항상 이렇게 온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함께 절기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소중한 예물을 예수와 공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갈을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는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예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이 아니라 중심,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속죄와 번제는 단순한 제사 형식이 아닙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곧 헌신과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때 그 속에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재능, 우리가 드리는 섬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며 소중하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입이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조용히 헌금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있었지만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그 편지가 꼭꼭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헌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 작은 봉투는 천국의 하늘 금고에 깊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데 2020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미래 천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물,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물,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작은 것조차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맥주 감사제를 통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물과 우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재물, 우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가득이 차고 우리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과 영성의 복이 계속되는 물질과 영성의 복을 약속하셨던 거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보장된 맥주감사제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현대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것은 정확한 절기도 아닌데 너무나 율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보장된 정말 맥주 감사제를 지키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결코 수확의 전부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추수의 첫 순간부터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광주리의 만물 처음 것을 담아 드리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제사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선언이에요. 처음 것을 드리고 다 드린 다음에 계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 드려지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광주리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온통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소사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셨기에 오늘도 거둡니다.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신선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 만물은 처음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첫 단추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첫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중심에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는 처음 것에 가장 소중하고 신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 받을 자는 복을 부르는 삶을, 복의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폭되어 나타나고 간증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미리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만물을 처음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 처음을 드리는 자의 마음속의 중심을 이미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고, 그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은혜 주시지만 앞으로 은혜 주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첫 수확을 거두면 가장 먼저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장 튼실한 곡식단을 베어서 손수 지은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거두고 남는 것을 드려도 되잖아요. 혹시 풍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풍년이나 흉년이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그 광주를 늘 채워주시고 더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제는 단지 절기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첫 단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제는 단지 절기의 예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맥주감사절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만물은 어디 있느냐? 너의 처음 것은 어디 있느냐? 나를 가장 먼저로 여긴 증거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처음 것은 어디 있느냐? 나를 가장 먼저로 여긴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작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 믿음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한 은혜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이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충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한 축복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에 우리 재물과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소유의 복, 새로운 축복, 물질의 복, 영육의 복이 넘치게 된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라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말씀에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한들교회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면 한들교회 웹페이지나 제 BBN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보석, 특별히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으면 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어버리고 진짜 다이아몬드는 수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신자들의 참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증금 같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에서 17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복음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참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님이 저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본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 이 넓푸른 게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참 놀래요. 야, 어떻게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감사하고 메일도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이제 올 때 또 들리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도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어떤 분은 요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 안부를 전해요. 저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와, 여러분들도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네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두 분의 살펴본 말씀은 9절이에요.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쭉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뭘 또 감사하느냐라고 하면 13절에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시어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방금 누가 천국 그랬는데 방금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거 지구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색깔이 뭐예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검은색이죠. 아니 금방 흑암의 뭐예요? 흑암의 근세라는 거죠. 흑암의 근세.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예, 흑암, 예? 아, 글씨 면 빨리 써서 그래요. 삐뚤빼뚤해. 흑암의 근세 아래 있어서 그래요. 삐뚤삐뚤한 거는. 자, 그러니까 이 캄캄한 흑암의 근세,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흑암의 근세가 뭐냐면 죄, 사망.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이 왕이에요. 이거 왕. 이 왕자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흑암의 근세에 다 태어났어요. 갓난 애기도. 응애, 응애하고 갓난 애기도 어디서 태어나요? 흑암의 근세에 태어나요. 여러분 몰랐죠, 이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어.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안에서는 인간이 뭐 착하게 살든 뭐 좀 악하게 살든 어떤 인간도 흑암의 근세 아래 있으면 다 죄의 결과로 사망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뭐 겹쳐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구에 겹쳐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혀서 좀 따로 떼어놓을게요. 다른, 이 나라가 또 있어요, 이 나라. 이 아담이 죄와 사망의 왕으로는데,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와 생명이 왕노로 타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뭐요? 죄 아래 있고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죽음, 그걸 죽는 거예요. 죽고 망하는, 이 사망의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거든요. 죽고 망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어디에 죽고 망하는 거. 이걸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허감의 것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요, 축구 자리가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연예인 돼서 뭐 수백억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윤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흑암의 근세 아래 있다가 이 예수님이 의와 심의 왕노릇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나라냐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보세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끈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속량, 곧 제3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3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례에 태어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데 이 십자가로 그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뭘 얻어요? 제3, 속량을 얻는 거죠. 그러면 태어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흑암의 근세 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나는 흑암의 근세 아래 태어났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스스로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이 힘이 있거든요. 왕이에요, 왕.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재미있는 일은요,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진원아,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말에는요, 시큰둥한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죄와 사망에 태어난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맛있는 거 줄게. 놀러 가자. 이야, 신난다. 이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 신나요?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앞에 신의 은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은호, 미안하다. 누나 이름하고 헷갈려서 미안하다. 은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소! 예스,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흑암의 근세 아래에 있는 은호가, 그죠? 예수마? 예성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옮겨져서 그래, 옮겨져서. 그래서 이쪽에서요, 예수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간들을, 72억의 인구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딱 사람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싹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옮겨, 여기 들어와도 뭐요? 사람은 시큼해요, 사실은. 그죠? 개미가 옮긴 거. 개미가 옮긴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쪽에 옮겨와도 인간들은 뭐예요? 예, 시큼해요, 시큼해. 그런데요. 시옷입니다. 아, 그래요. 아, 사람, 그렇지. 언어 잘해서. 이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이 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흑암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아들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옮겨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속량, 값주고 사내셔서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옮겨놓았어요. 근데 여기 와도 시커매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누가 왕이에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아이를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별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간에 별로 뭐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게 슬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사랑의 아들을 옮겨놓았는데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입었어요? 속량, 제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원래 이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별들, 지구, 대한민국, 창원시, 여기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우연히 생겨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 보이는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천사들,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구나. 이걸 알고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살다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고민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엄마에게서 왔지. 아빠에게서 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을까?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 그래서 찾아가던데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오라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걸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1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 미국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오바마. 오바마에서 인기가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세요. 오바마가 아니 레임덕,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둘 때쯤 되면 인기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오바마는요 대통령 그만둘 때 다 됐는데 레임덕이 없어. 50% 막 지지받고 이래요. 그럼 대단한 지지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에이브람 링컨, 여러분 들어봤어요? 세계 위인전기의 에이브람 링컨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정부는 지구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런 정부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사람, 백성이 주인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잘 보고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대통령 뽑히지. 안 그러면 대통령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에이브람 링컨의 사람이 했는데 그때 영어로 이렇게 설계했어요.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어요. 그럼 over라 영어에서 전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체예요. 주격이에요. 주격조사, 얻는 이가. 무엇이 얻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er라는 것은 누가, 사람이 주어예요. by, 수단이에요. 뭐에 의한이에요. 의한. 뭐에 의한. 또 for는 목적격이에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 뒤에 몰렸다고요. 사람을 넣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한 정부.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런 나라는 지구에 있을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 연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 된 나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Over the Jesus Christ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하원의사당이 폭격을 당했는데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의사당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의사당은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작아야 한다고 그랬고 또 둥근 반원형이 아니고 길쭉하게 해서 의원들이 중앙을 통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양당이 한 방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여서 진영을 바꿀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영국의 정당 정치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은 그 다음엔 건물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마쳤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에 7장에 보면은 7장 25장에서 31장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이후에 6장에 걸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반짝이는 금과 성막의 화려한 휘장들로 눈이 부시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 대접은 그들의 죄사함의 대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성막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고요. 분향할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런 가구들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 공간에 대해서 세밀한 지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종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종든다는 말은 뒷바라지하고 숨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attend 혹은 to serve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수종들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이나 자신의 직장을 수종들며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거의 일생을 다 보냅니다. 저는 아이들 낳고 대학 갈 때까지만 뒷바라지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보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낳은 후에도 뒷바라지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들 보는 것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아이들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손주들이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생각보다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수종들고 섬긴다는 것이 쉽진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종들며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삶의 과제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섬기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삶을 투자하셨는지요. 혹시라도 세상의 영광을 수종드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종드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하겠지만 여러분 과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어 하시는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참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드는 삶, 이것만이 참된 가치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일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지난주일 다루었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범위를 열방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방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All Gentiles, All Nations,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소원이고 하늘나라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미리 잘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품고 계시는 환상이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이 비전, 온 나라 백성 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꿈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누군가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희생하신 분,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비전의 근본 원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한마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의 추종자, 비슷한 말씀 같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을 하면 할례를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할례를 실제로 행하신 분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설번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attendant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inister, 사역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할례를 섬기는 사람, 할례를 수종드는 사람, 할례를 사역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할례를 수종들고 할례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할례입니까? Circumcision. 이것은 바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할례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을 계속 집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본인이 직접 할례를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례를 수종드시고 할례를 실현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실현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으로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잘라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 할례를 섬김으로 할례를 수종드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 전생애를 다 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수종드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든 또 삶의 현장이든 재능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종드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남기는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숨기느라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영화를 섬겨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 칼럼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나의 삶의 기쁨은 없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귀한 그리고 좀 마음이 와닿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이 글을 썼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 팩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잡스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좋은 글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 것이지 직접 병상에서 쓴 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월터 아이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글을 그 자서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긴 글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시는 대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중함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겠던 어떤 것보다도 10,000 times better than anything I have ever done.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것보다도 만 배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가치였던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마 그 아픔이 그 고백 속에 스러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에게만 이런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을까요?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인생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와 같은 후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침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회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들여지게 되면, 무엇을 향해 내 삶이 투자되어지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추종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깃발 열매들을 남길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극대화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어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수종,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세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수종자가 되면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수종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 즉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첫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하나님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겠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confirm했다는 뜻입니다. 확정지었다, 이루어지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이 말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이죠.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75세 때 받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컨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것이 확정되고 실제로 손에 잡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제 추정으로 한 1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자, 무슨 사건을 통해 이것을 컨펌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이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였던 아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보다도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노라. 물론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proven 되어진 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된 날이 바로 이 시험을 이겼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힘든 시험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시험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을 컨펌 시켜 주셨어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 40여 년 전에 이미 주신 그 프라미스를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씨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것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고, 더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약속의 컨펌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산 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2000년 후에 이 산의 한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컨펌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갖고 계세요. 내 하나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해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우리가 바로 믿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실 때에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공부해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분.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였지만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해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억 대의 거버가 되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존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YMCA 지어준 분도 이분이었어요. 이분에 관한 일화 의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게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미소와 악수는 돈도 시간도 안 든다, 그런데 사업을 번창하게 한다, 이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이 존 워너메이크를 최신부 장관으로 삼으려고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로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선대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직을 맡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거냐? 그들이 답을 하기를 당연하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기껏해야 몇 년 하다 그만둘 부업에 불과하지 않냐. 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한국의 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하면 해먹으려고 없는 이야기 끄집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진화를 믿는다 이런 시대잖아. 정말 한번 이런 세상의 오퍼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배포는 가져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존 워너메이크가 최신부 장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대통령이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장관직 5년간 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쩔쩔매고 세상에 뭐 좀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존 워너메이크가 그의 사업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기자 한 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선의 투자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 주고 산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11살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벽돌공 출신의 가난뱅이 아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 주고 샀던 성경 한 권, 그 책 속에 담겨지는 말씀을 읽고 그 약속들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크가 평생 표어로 삼았던 둘이 T가 있어요. 세 가지 T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inking, 말씀으로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 두 번째로 trying,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일을 해라, trying. 그리고 세 번째가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try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폼으로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손에 붙잡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려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축복을 확장하게 되는 것. 9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맺게 된 두 번째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을 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버려지고 내쳐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가 되심으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을 수종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 긍휼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이방족속들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을 하고 세상과는 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성경에 맞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나누어주는 것,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다 선을 그어놓고 사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원을 그어놓고 그 원 바뀌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내 편. 이렇게 원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원 바깥으로 갈라놓으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장벽마저도 예수님은 깨뜨리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흘러가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강수도 예수님께서는 깨뜨려주셔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은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나누어야지, 이것이 흘러가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붙잡고 우리만 가지고 계시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질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불을 가져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치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소금이 빠진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식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빠지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이 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소금 빠진 음식처럼 싱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나누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이 바운다리를 좀 깨뜨리고 나의 원을 좀 깨뜨려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눌수록 우리 삶이 더 부유해지고 쏟아 흘러가게 할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게 되면 소망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것이 세 번째 주어지게 될 축복의 열매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오늘 본문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호칭입니다. 타이틀이에요. 1세기 사실 주전부터 시작되겠지만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 maybe 아마 바울 당시까지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왕적인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문자 그대로는 이새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실체인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8절에서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수종자로 표현했어요. servant, 할례를 수종드는 자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12절에 와서는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칭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섬기러 오셨어요. 수종들기 오셨어요.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고 언약을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되 온 열방과 온 만국을 다스리는 왕중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악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 왕국이 지배하고 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게 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죄와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붙잡아야 될 열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르게 될 소망을 그때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기원문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원문 속에는 지금 이 소망의 실체를 누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을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의 컨텐츠가 잘 나와 있어요. 소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heavenly joy, 천국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 이것은 완벽한 peace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버린 더 이상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벽한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컨텐트인데 이와 같은 소망을 이번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누릴 수 없어요. 믿음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이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고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게 된다면 척박한 환경,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참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KBS 스페셜 다크에서 작년 12월 22일 성탄을 앞둔 그 시점에 그 방송했던 굉장히 귀한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암 교회 오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 특집의 내용은 안양제일교회 그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분은 아직 젊은 분이고 유능한 분이고 참 착실한 그리고 착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랬는데 복통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과 복막까지 다 퍼져서 말기 판정이 났어요.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이 이와 같이 그 회복이 불가능한 암에 걸린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마저 혈액암 사기에 걸리게 되는,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살도 채 안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투병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온 집안이 망하는 것 같고 두렵고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PD가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그 아파하는 그 현실을 방송을 좀 하고 싶으니까 방송에 출연해 주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망설이긴 했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이 방송이 방영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센세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암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됐는지. 몇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큰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 좋은 분 맞지? 물론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내가 지금 나가는 고통 아프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내가 받는 이 고통이라는 이 마이너스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제하고도 넉넉히 남는 은혜야.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크지 않단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이 귀한 분이 작년 9월 16일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비록 암을 앓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미 천국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위로하심을 받겠어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 참된 죄사함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이 평강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소망, 이 소망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살다 오라고 주신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수종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할 것인지, 무엇을 남겼다라고 고백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점검하시고 한 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구원 받으신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과 환희 속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과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태우 강사의 목요일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Went to college, grad school. Went to seminary, got my MDiv. And at the age of 29, in 1994, I came to Philadelphia to study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So basically, I came here as a FOB, fresh off the boat, or fresh off the 비행기. The most recent version I heard was fresh off Boeing. Okay. 긴장하지 마세요. 영어가 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처음만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386 세대입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서 8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저는 그때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제 삶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생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의 고민은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격동의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시대와 역사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였습니다. 1994년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듯이 하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003년 저는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는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흑인 빈민가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는 시 전역에 걸친 마약 사범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날 하루 137명을 체포했는데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네요. 어쨌든 137명을 체포한 가운데 하필이면 제가 세대로 살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꽂혔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이는 창살이 있는 저 집 2층 길가로 면한 방을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노스 필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스 센트럴이라는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 주민들의 94%가 흑인인 동네입니다. 그 중에 45% 정도가 극빈자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저소득자들입니다. 25세 성인 이상 성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률이 30%가 조금 넘습니다. 저희 동네 건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시카고나 뉴욕 같은 큰 도시에 이런 집들이 있으면 뭐 이 상태로 half million에서 million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는 이렇게 많은 집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범죄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꼽혔습니다. 2007년 한 해만 406건의 살인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이런 지도를 냈습니다. 저희 동네 지도인데 저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그해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네요. 조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집이 바로 이쯤이고 2009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바로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까만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로 이사를 왔죠. 심지어 지난 2014년에 제가 사는 블록에 총기 사고가 있었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총소리가 뭐 자주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저희 블록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래서 제가 샜는데 저는 한 스물 몇 발까지 샜는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희생당한 청년은 제가 알고 지내는 저희 동네 청년이었고 나중에 경찰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36발 거의 대부분이 그 청년의 얼굴에 말 그대로 엑시큐션 스타일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곳.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에게는 그 일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닌 곳이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2009년에 지금 보시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사건이 난 그 블락이죠. 제가 이사했을 때 역시 새들어 살던 집이었는데 제 집주인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1층은 아직 work in progress,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고 제가 새들어 살던 2층은 그래도 뭐 잠자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외부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흑인 빈민가인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좋은 이웃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지저분한 골목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흑인 빈민가를 가보신 분들이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에나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아침 먹고 쓸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가면 또 쓰레기, 쓸면 또 오후에 쓰레기, 쓸면 또 저녁 먹고 쓰레기. 하루에 서너 번을 쓸고 몇 달이 지나고 동네가 깨끗해져서 이제 집 앞에 화분을 놓기 시작을 했더니 주민들이 이웃들이 보기 좋다고 자기들도 화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희 블락은 이렇게 깨끗하고 화분도 있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블락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씩 다가가고 또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발전을 해서 2006년부터 저는 여름에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 저희 블락을 맡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2: What do you think of camp so far?
3: I think it's mostly a little better in some kind of way than other schools.
2: How so?
3: Because you get to camp outside and play. Have fun.
4: This is fun because it's about God and Jesus. And they go on trips still, and they still have a side of them where you can have fun and not too strict. The other camps, they be like, sit down, do your work. I be like, oh my God.
1: 영상에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즐겁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가난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리고 빈민가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사는 전형적인 빈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름부터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비도 멈춰준다는 정말 기적의 하나님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캠프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동네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노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누가에 의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주변인을 위한, 나그네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어느 사회에서든 주변인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에 샬롬을 회복하러 오신 주님은 주변인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샬롬이 회복되는 공동체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세월 동안 제가 가난한 애들의 이웃으로 살며 그들의 목사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의 정체를 나그네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치는 곳이기에 제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집에 새들어 사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지저분한 길을 청소하고 이웃들과 어울리고 감옥에 간 사람 면회 가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사는 곳 제 사역을 얘기하면 항상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지도 보셨죠? 위험합니다. 총기 사고 많고 살인 사고 많습니다. 작년 봄에 저는 사실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 머리를 겨눌 때, 그리고 I have a gun in my hand, give me your wallet 이라는 그 섬찟한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나그네라는 제 정체성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지금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기에 별로 사실은 떨진 않았고 그래도 일단 잘 차분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서 침착해, calm down 하고 지갑을 꺼내서 돈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 다 꺼내서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걸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아마도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같은 해 여기 지금 보시는 30년 동안 빈채로 버려진 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빈 땅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곳이었지만 두 필지도 경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을 수리하고 증축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로 모일 수 있고 또 이웃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서영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안전한 공간, 동네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번 코스타 주제에 의하면 이 땅에 소저너, 나그네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라고 불리는 주변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길로 나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나그네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이해하면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김성환 목사님 말씀이 목사에서 목수로 변하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변하자 보이지 않던 투명인간이었던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FAB 1.5세도 아니고 1세 이민자로 보기에 저는 이 땅에 차별당하는 이웃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민자이기에, 백인이 아니고 이민자이기에 저희 동네 가난한 이웃들은 저를 조금 만만하게, 편하게, 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자 혹은 유학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인정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 사는 한 이 색깔 갖고는 절대로 아메리칸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from, dude? Philadelphia. I mean, where are you from? I was born in Philadelphia. My father was born in Philadelphia. 그러면 뭐라 그래요? I mean, your father's father. Oh, he's from Seoul. Yeah, I thought you're from Seoul. You look like Korean or Japanese.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politically incorrect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I am a sojourner. 그 정착성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지 말고 영적인 도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병든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죄책감 때문에 또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